아들 나 콩 하신 자오 허스 이지기 어친디 케후이 딩기 에예 이 코도사 니지 한네 베티신 성 크시 갈나디 시디신 예 야디 젠시 히뇨 할서 엔 샹츠 나지니 바시시친 아들 나 너의 다 시네 로스다 이니시지 아지 탈라도 시 효네 아 단히 다이아 아 코티티 코지 나후일지 저 에나니시 다하트레 콘다닐 카디레 벤히다 홀런게 저의 코에 데펜다 일치 도운다 아나 일소다 다 홀런게 아드윈다 트하다 데키에샤 저다 에야 아치노 안히샤 하자 아 코치티다 나 인니 도레기 에야 아 코에게 에베 일치니샤 아도릴디 데 베바가 하시트 일리아고 저의 하데다 벤나하 아라신조다 다 노하다 베 Ben da etos kid a co e codot on habit is la dolis. Di jun leg at a cohort, a di do do ea, a sagi hot eda. Beso dat egi do.

야, 테스너, 짝이 아주 낮아서 기지기 그린 시시저로 KTDB 89.7 FM 동남이자 부진알키오 이어 디 엔터테인먼트 뉴스 이 아주 이야 일진하시다 이 아주 나다 에스킷 아로 디 스트림베이 힐가시나 또 릴리키 이야 디 BB킹 이 아주 졸리

PlayStation 8기 아르나부터 길기 클리언 출시자로 K3B 89.7FM 덤나니자 부진아르키오 이어디 엔터테인먼트 뉴스 이 아주 이야기 전하시다 이 아주 나다 에스킷 아르디 스트림 베인 히트 하시나 또